0: coming.
1: 할게 봐요.
2: Anal. Stick finger.
1: 루파.
2: Gay sex.
3: 자 루파. 자 루파. 루파.
2: Gay sex. Gay sex.
1: Ooh, yeah.
2: Asshole.
1: Absolute 마요.
3: 자 루파.